아니 긴장의 연속일 뿐이었는데 구름이 걷히고 해가 떴네 오늘 오후엔 바람이 남아지러 나갈 준비를 해 지금껏 사는 중 남의 속